0: 있을 때까지. 오전 5시 비행.
1: 고등학교 수업 없고 한대 4도어
0: You broke up at the end there, but I'll next to 7.
1: Ten four. Repeated the goal. For goal.
2: Eleven is suspect vehicle.